0: 그렇게 되셨어.
1: 저 바로 주신 안 주셨어. 뒤에 가면 그 집이 그저 좋은데 왜 이렇게 쓰는지 불러드려야 돼요.
0: 그렇죠.
1: 그냥 주신 안 주셨어.